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8월 9일 일요일 아침의 첫 곡은 차이콥스키의 1812 서곡 발췌해서 보내드렸고요. 카라얀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는 잘 지내세요 라는 평범한 인사도 좀 다르게 들리죠. 따로 계신 부모님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분께 오늘은 먼저 안부를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짧은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또 생각보다 큰 힘이 될 수 있잖아요. 오늘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안부까지 한 번 더 살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자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작!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가운데 내주는 살아계시고 소프라노 곤들라 야노비치의 노래 그리고 칼 리히터가 지휘하는 뮌헨 바흐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이렇게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클래식 전곡 감상 쇼팽의 왈츠 전곡은 어제로 막을 내렸고요. 내일부터 새로운 전곡 감상 시작하니까 어떤 전곡 함께 듣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귀환 님이 사연 중에 보내오셨는데요.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68세인 지금을 즐기려고 어릴 때부터 하고 싶던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바이엘 수준이지만 아리랑을 치며 그 곡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중입니다 하셨어요. 아유 잘하셨네요. 이게 어떤 곡이든지 내 손을 통해서 소리가 나간다는 그 기쁨이 말도 못하게 크잖아요. 또 듣는 것도 좋지만 연주하면서 그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도 특별하고요. 진심으로 응원 드립니다. 정귀환님. 자, 이어지는 음악은 베토벤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위한 세레나데 디장조 오프스 8 가운데 4악장 알레그레토 알라폴라카 보내드릘게요. 안넷 소피 무타의 바이올린, 브루노 지우라나의 비올라, 무티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연주로 함께합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위한 세레나데 D장조 오프스 8 가운데 4악장 알레그레토 알라 폴라카 보내드렸습니다. 스트링 트리오였죠. 안네 소피무타의 바이올린, 브루노 지우라나의 비올라, 무시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8579번 쓰시는 분 사연인데요. 차에서 듣다가 주유하려고 내렸는데 주유소에서도 같은 음악에 들릴 때 기분 너무 좋았어요. 부천에 있는 주유소 최고,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음악을 듣다 주유하려고 내렸는데 거기서도 같은 방송이 나오고 있었을 때 얼마나 반가우셨을까요? 아유, 참 감사드리는 마음이 드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다. 당시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이 두려웠다. 이를 극복하고자 아버지께 웅변학원에 보내달라고 했다. 같은 반 친구인 진수와 함께 학원에 등록했다. 두 달이 지났을 때쯤 우리는 웅변대회에 나갔다. 당시 웅변대회는 꽤 인기가 있었다. 학원에서 미리 작성해준 원고를 달달 외우며 열심히 준비했다. 대회장인 학생회관에는 관객들이 제법 모여있었다. 그런데 연단에 서자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첫 문장이 떠오르지 않았다. 몇 초가 흘렀을까. 청중석에 앉아있던 원장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비로소 기억이 돌아왔고 웅변을 시작할 수 있었다. 친구는 상을 받았지만 나는 순위권에 들지 못했다. 부끄러움에 몸둘바를 몰라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 일을 계기로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었다. 나의 대중공포증은 결국 극복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말았다.

지금도 사람들 앞에 서면 가끔 웅변대회에서 실수했을 때의 공포가 되살아나곤 한다. 이러한 공포는 피해야 할 그림자가 아니라 마주보고 넘어서야 할 문이었다. 30년 전쯤의 일이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우리 기관에서 주최하는 연찬회에 연사로 지원했다. 도내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1박 2일 행사였다. 통상 이런 행사에 선뜻 나서는 이는 없다. 스스로 자원했으니 선발되는 게 어렵지 않았다. 당시 발표의 미처는 내가 처음 썼던 논문 한 편이었다. 발표는 나름 성공적이었다. 그때의 무모함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는

일이 직업이 되었다. 여전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숙제를 하는 느낌이다. 재미있게 입담을 뽐낼 재간이 없으니 대신 진심 한 자락 얻는 쪽을 택하기로 했다. 강의 마지막에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22절이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자기 일을 즐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만족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이미 그는 큰 행복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내가 지나온 길에는 서툰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다. 가지런한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온 이가 얼마나 있으랴. 실패가 있었기에 그 실패가 만든 터 위에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샤르팡티에의 테데움 가운데 프렐류드 보내드렸습니다. 마이클 브라이덴펠트의 트럼펫 그리고 소렌 유한슨의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60대 현역 공학자이자 수필가 나경호의 책 날마다 새날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줍음이 많거나 저자처럼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웅변학원을 보내는 일은 자주 보이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정말 많았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웅변학원 대신에 뭐 스피치학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다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극복하고 싶으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하겠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 부끄러움이 커져서 두렵기도 하다. 이런 분들은 이런 학원을 다니는 것도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해요. 혹여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도전해본 용기 그 자체로도 많은 일에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라디오 러브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거의 매일 고정으로 음악을 애청합니다. 음악 정서가 맞는 친구이자 주민센터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분도 듣고 있을 듯해요. 이렇게 보내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매일 고정으로 함께 해주시는군요. 또 게시판에 매일 와주시는 청취자분들이 아닌 분들 중에도 이렇게 고정으로 듣고 계신 청취자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소통해 주셔도 좋고요. 또 이렇게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영국의 민요입니다. 불어라 바람아 남쪽으로 보내드릴게요. 발톤 브린터프의 노래 그리고 베리 워즈워스가 주연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런던 보이스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영국 민요 Blow the Wind Southerly, 불어라 바람아 남쪽으로, 바리톤 브린터펠의 노래, 그리고 베리 워즈워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런던 보이스의 연주였습니다. 풀향기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일본의 더위를 피해서 왔는데 햇볕이 따가운 건 한국도 비슷하네요. 그래도 휴가라고 왔는데 구석구석 다니면서 즐겨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 음악 들으면서 시간 보냅니다 하셨어요. 아, 일본에 살고 계시는군요. 한국으로 휴가를 오셨는데 어쩌죠? 한국도 이렇게 더워서. 그래도 조금만 지나면은 더위가 한풀 꺾일 텐데요. 아무튼 더위도 더위지만 마음이라도 시원하게 가지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C단조 오프 37 가운데 마지막 3악장 론도 알레그로 프레스토 보내드립니다. 에밀 길렐스의 피아노, 조지 쉐리 지휘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C단조 부 37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 프레스토 에밀 길레스의 피아노 조지 쉐리지와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하늘바다님 사연인데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명예퇴직하고 초등학교 미술 방과 후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작 전 아이들이 쪼르르 달려와서 선생님 오늘 수업은 뭐예요? 하는 질문이 처음엔 귀찮기도 했는데 기대감이란 걸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그럼요.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으면 오늘 수업 뭐냐고 묻겠어요. 근데 고등학교 전 국어를 가르치셨는데 또 지금은 초등학교 미술 방과후 강사를 하고 계시더니 정말 다재다능하신 선생님이시네요. 하늘 바다라고 하셨는데 하늘과 바다. 닉네임도 멋지십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스탠다드 재즈 한곡 골라봤습니다. These Foolish Things. 이건 엘라 피츠제럴드의 노래로 함께 들어볼까요?

These Foolish Things, 엘라 피츠제럴드의 노래였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것들, 이런 제목인데요. 가사가 뭐 립스틱 자국이 묻은 담배, 낭만적인 곳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 이런 바보 같은 것들이 자꾸 당신을 생각나게 해요.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가 이별을 하고 나면 정말 많은 것들이 자꾸만 잊어야 하는 사람을 생각나게 해서 힘든 그런 마음을 노래했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성분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오늘 1부 마지막 곡은 발토 이펠의 The Skater's Waltz 골라봤습니다. 날씨는 덥지만 우리가 겨울 음악 들으면서 시원해지는 것도 좋죠. 스케이트 타는 기분으로 들어보시죠. 더글라스 게임리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1부 끝곡입니다. 저는 이 곡 듣고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이기철 씨 김동환 곡 그리운 마음 테너 최현수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7: 영월이래요.
6: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7: 영월이래요.
6: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7: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6: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8: 요즘 유산균 장부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룸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

쇼팽의 24개의 프렐류드 옵스 28 가운데 15번 D플랫 장조 빗방울 전주곡 소스테누토 보내드렸습니다. 샹송 프랑스와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린두라는 닉네임 쓰시는 문사연인데요. 미국에 사는 딸과 손녀를 한 달 만에 보내고 오랜만에 오롯이 음악 들으며 망중한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클래식이 많이 나오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떠신가요? 허전함도 있으실 거고 또 오랜만에 정말 오롯이 나만의 시간 또 조용히 가질 수 있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허전한 마음 달래보시죠. 자, 이어지는 음악은 타레가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듣겠습니다. 크리스토퍼 파크닝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죠.

타레가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보내드렸습니다. 크리스토퍼 파크닝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미소별님 사연인데요. 곡 제목이랑 곡에 관련된 것들 올려주시는 아당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왕 애청자지만 아직 클래식에 대해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 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 아당님들 중에 정말 이렇게 박식하신 분들, 그러면서도 또 이런 배려가 많으신 분들 정말 많이 계셔서 게시판 참 좋죠.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지만 들으면서 바로바로 또 나누는 이야기들, 곡에 대한 정보들이나 곡에 대한 또 각자의 감상평들 나누는 것도 참 저도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하이든의 교향곡 94번 G장조 놀람 교향곡입니다. 가운데 2악장 안단테를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세부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하이든의 교향곡 94번 G장조 놀람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로얄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참 하이든도 재밌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곡 작곡한 일화들 들어보면 조는 청중들을 깨우기 위한 놀람. 자, 하늘나리꽃님 사연인데요. 음악에 푹 빠져 더위도 잊게 되는 이 시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그래요, 더위 음악으로 잊어보자고요. 미키 스테오도라키스의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미키스 테오드라키스의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아그네스 발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요. 마이 로드, 리오스카의 하모니카 연주로 함께하죠.

My World, 리오스카의 하모니카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3362번님 사연인데요. 자산이 많이 쪼그라들어 휴가이지만 강제 집콕 중인데 아름다운 음악 들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참, 그래도 재밌게 표현해 주셔서요. 자산이 많이 쪼그라들어. 그래요, 강제 집콕이라고 하셨는데 또 우리가 좀 아껴야 되는 순간에는 아껴야죠. 그렇지만 음악 들으시면서 집에서 시원하게 또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좋은 휴가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음악 많이 보내드릴게요. 마누엘 퐁세가 작곡한 에스트렐리타 작은 별이라는 음악인데요. 이 곡을 야사 하이페츠가 바이올린 곡으로 편곡을 했죠. 저는 바이올린 곡이 너무 좋아요.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마이클 스타운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연주를 함께합니다.

마뉴엘 퐁세의 에스트렐리타,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마이클 스타니지비아는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초이벤님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자랑 하나 할게요. 봄에 텃밭에 복수박, 애플 수박을 심었는데 지금은 이틀에 한 개씩 수확해서 냉장 보관 후에 시원하게 먹고 있어요. 자랑질 미안합니다 하셨어요. 야, 진짜 근데 부럽다. 부러우면 지는 거지만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래도 또 이렇게 고생하셔서 심으시고 가꾸신 것에 대한 대가니까 부러워도 참아야죠. 아유, 얼마나 맛있을까요? 직접 수확해서 먹는 수박. 저는 수박 러버거든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헨리 비숍의 가곡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리톤 브린터 페리 노래하고요. 베리 워즈워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헨리 비숍의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 보내드렸습니다. 바리톤 브린터펠의 노래, 그리고 베리 워즈워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가운데 움브라 마이프, 정다운 나무 그늘 아래, 랜달 볼프강의 오보에, 그리고 오르페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를 함께 하시죠.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가운데 옴브라 마이푸 정다운 나무그늘 아래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오보에 연주를 함께 하셨습니다. 랜달 볼프강의 오보에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4: 여행.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2024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6: 자, 오늘 마지막 곡은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8권 가운데 트롤하우겐의 결혼식 날 듣겠습니다. 참 기분 좋은 곡이에요. 필립 앙트롱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장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9: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9: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9: 홈픽!
8: 홈픽!
1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미션 임파서블 2의 오프닝 장면입니다. 아무도 없는 오지. 에드런트 요원이 맨손으로 까마득한 암벽을 올라요. 마침내 정상에 오른 순간 어디선가 헬기 한 대가 타타타타다 다가오더니 뭔가를 툭 던지고 호련이 사라지네요. 그건 바로 에단에게 전해진 미션. 미션 말미에는 휴가 갈 때는 행선지라도 알려달라는 당부도 따라오죠.

3. 휴가지에서라도 푹 좀 쉬면 좋으련만. 아슬아슬 절벽을 타는 애단도 대단하고요. 굳이 그 오지까지 찾아와서 미션을 전하는 상사는 더 대단하고요. 자, 일단 떠나셨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푹 쉬어보시죠. 무엇보다 떠난 사람은 찾지 마시고요. 최강의 영화 음악 주일 첫 곡은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중에서 루퍼트 홈의 이스케이프 더 피나콜라다 송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친근한 두 곡 들으셨죠? 금지된 장난, 로망스. 앞서 들은 곡은 흑인 오르페 중에서 마나드 까나발, 카니발의 아침, 우리 영화 정사에서도 아주 인상적으로 흘렀습니다. 네, 최강의 영화음악입니다. 네, 주일 오전, 오후쯤으로 넘어가는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출석 1일차입니다. 강희 씨 엄청 좋아해요. 수수 꽃다리님, 반갑습니다. 이제 자주 만날 수 있어요. 왜요? 정년을 맞아서 오전 시간이 널널해졌거든요.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오, 굉장히 좋은 기운을 주는 수수 꽃다리님의 사연인데요. 이제 오전에 자주 만나고 행복한 시간 보내어요. 수수 꽃다리님. 네, 파주 텃밭님. 주말에 파주 텃밭에 가면 늘 항상 CBS 음악부터 켜고 일 시작합니다. 절친이네요, 절친. 체험 듣다 보면 일도 금세 끝나요. 늘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6601님. 셀린 디온과 피보 브라이슨이 부른 미녀와 야수 주제가 뷰티 앤 더 비스트 듣고 싶어요.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얼마 전 피보 브라이슨 별세 소식을 듣고 가슴 아프셨다고. 맞아요. 피보 브라이슨이 지난 6월이었죠? 별세 소식이 전해졌었어요. 알라딘 주제가 A Whole New World도 이분 작품이었죠? 참 반짝반짝 주옥 같은 곡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쵸? 그래도 음악은 영원히 남으니까 위로가 되네요. 한 곡 더 이어가겠습니다. 두 여인 중에서 베트 미들러, 윈드 비니스 마이 윙스.

두 곡 들으셨습니다. Down with Love 중에서 마이클 부블레, For Once in My Life,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우는 남자 중에서 샤데이의 스무스 오퍼레이터였습니다. 1596님,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 딱 세 편의 영화를 함께 봤어요. 죽은 시인의 사회, 시리 주라기 공원. 매번 영화관 의자에 앉으면 잠들어버리는 걸 보면서 그와 영화 보는 걸 그만두었어요. 그 후 영화는 혼자 봐요. 최근 죽은 시인의 사회 연극 소식을 들으니 40년 전 남편과 신촌 신영극장에서 봤던 그때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이제 환감을 넘어 다시 보자 하면 남편이 따라 나설까요? 하셨는데요. 네, 한번 이렇게 가자 해서 외출해 보시면 대학로 따라 나가서실 것 같은데요. 모처럼의 데이트, 휴가처럼 기분 전환 되실 것 같은데 아, 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같이 클로저하는 오만석 배우님이 그 연극을 하셔서 키팅 선생님 역으로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제 동료 배우들이랑

갔는데 밥을 드시고 보시니까 제 같이 봤던 동료 배우들 중에서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서 주말에 주무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근데 절대 지루하진 않아요. 저는 너무 재밌게 보고 막 울면서 봤거든요. 심지어 어떤 부분은 저는 영화보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진 평론가님처럼 그분은 영화 보실 때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가신다면서요. 그렇게 좋은 컨디션으로 탁 보셔서 그날을 영원히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큼핑님, 샬롯의 거미줄 엔딩에 흐르던 따뜻한 곡 사라 맥락클란의 오디너리 미라클 청해봅니다 하셔서 네 준비했고요. 2525님, 어느새 출석 365일을 맞았습니다. 예, 1년 됐네요. 강디, 언제나 우리 곁에 영화음악치기로 쭉 함께해 주세요. 어거스트 러쉬에서 한 곡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존 레전드의 썸데이 들려드릴게요.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슬라이딩 도어즈 중에서 블레어의 Have Fun Go Mad,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12명의 웬수들 2 중에서 슈가레이의 Someday였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요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O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최강의 영화 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초콜릿 중에서 장고 라인하르트의 마이너스잉 띄우면서 적만 인사드릴게요. 주일 행복하게 보내세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인생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데 그게 확 와닿는 순간이 바로 여행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꼼꼼하게 계획을 짜도 틀어지는 순간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의 한 부분은 이런 이야기로 자주 채워집니다. 우연히 가봤는데 그건 계획이 없었는데. 그렇게 우연히 계획에 없던 어떤 일들이 생각보다 훨씬 만족스러울 때가 있죠. 그럴 땐 여행도 인생도 조금 편안하게 즐겨도 괜찮다는 신호 같아요. 푹 찌는 8월의 주일, 촘촘한 일상에 바람구녕이 필요하다면은 뜻밖의 우연, 기분 좋은 예감에 기대되는 하루도 괜찮죠?

여행 스케치 왠지 느낌이 좋아하고 그냥 계획 없이 1박 2일 피서 왔어요? 지리 사모님? 오, 뜨거운 해변에서 바다멍 때리는 중이에요. 그래요. 늘어지게 쉬는 휴식도 좋지만은 그냥 짧지만 환기시키는 여름휴가 휴가 때 비행기 좀 타봤으면 좋겠어요. 9397님 비행기 탈 돈으로 아, 나 LA 간다는 줄 알았잖아. LA 갈비를 샀군요.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배불리 먹을게. 아, LA 간 거야, 간 거야. LA 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아유, 간 거지, 그게 뭐. 그냥, 그, 저기, 테레비로, 그, LA 여행 그 유튜버 거 딱 틀어놓고 먹잖아요. 그럼 LA 가서, 한인타운에서 LA 갈비 먹은 거나 진배 없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박혜경 동화 요조의 좋아해 5802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7582님이 요즘 초등 2학년 손주가 방학이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게 바빠요. 학교 급식 대신 할머니 급식을 준비하려니까 땀으로 샤워를 하지만 잘 먹어줘서 많이 뿌듯해요.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하루에 2시간은 손주랑 동네 작은 도서관에 피서 겸 나와서 숙제도 하고 책도 읽고. 할머니 최고. 저는 옆에서 성경을 읽어요. 손주와 할머니의 슬기로운 방학생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해. 이렇게 큰 아이들이 정서가 진짜 안정된다 하잖아요. 할머니 따라 도서관 같이 가는 친구라면 뭐 멋진 친구라고 보여지고 무엇보다 할머니 음식 맛있게 먹는 손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눈에 넣으면 아프더라고요. 모리님 대전 택시입니다. 예예예 예, 예. 대전이시군요. 열만 선곡 정말 최고네요. 좋은 노래들이 계속 나오니 어깨가 들썩들썩 운전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입니다. 아 그게 기분이 아니고요. 어깨를 들썩들썩하면 어깨에 뭉친 근육이 풀리기 때문에 실제로 피로가 풀리는 거예요. 기분이 아니라 풀리는 거다.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시스타 쉐킷 067하나님이 신청하신 마이티 마우스의 랄랄라.

7522님이 신청하신 이무진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멜로망스 사랑인가 봐. 블랙로즈님. 옛날에 많이 먹던 초콜릿인데요. 큰아들은 여자친구 만나러 가고 남편이랑 작은아들은 영화 보러 갔어요. 저는 혼자 집에서 에어컨 켜고 있는데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좋아요. 웬만하면 영화 같이 보러 갈 만도 한데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하셨군요. 그래요. 영화관도 좋지만 집에서 나 혼자 보고 싶은 거 보면서 있어도 좋고 무엇보다 라디오 켜고 그냥 뒹굴뒹굴. 최준용님, 가족과 짧은 휴가 마치고 집으로 가

가는 길인데 역시나 예상대로 막히네요. 그래도 딸아이가 바다에서 즐거워한 금이소 생각하면 좋은 추억 하나 또 정립해 둔것 같아 행복합니다. 맞아요. 그 미소 다신 볼수 없는 날이 온다고요. 어릴 때 나를 향해 웃어주던 너의 얼굴이 지금은 짜증으로 변하였구나. 이런 시간들 진짜 저는 정말 최대한 많이 만드시길 바래요. 꼭 사진으로 남기고 동영상으로 남기고 해서 다가올 사춘기 시절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세요. 1252님이 신청하신 노래 함께 2AM 이 노래 스마일23님이 신청하신 브라운 아이드 소울 정말 사랑했을까?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0년 A.

0: 예스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6: 콜레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마더스데이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스텔라장 아름다워 듣고요. 2부에 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광고하기 좋은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2: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4: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5: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4: 지금 홈픽해.
3: 홈픽.
4: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4: 홈픽.
6: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7: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9006번 님이 신청하신 불독맨션 데스티니로 2부 시작했어요. 아우 여러분 한 2주간 저 못 볼 생각하니까 2부가 너무너무 아쉽죠? 제가 열만한 이유로 아마 가장 오랜 시간 아니구나. 나 발가락 부러졌었는데. 아유 사고가 있었구나. 근데 이제 그런 사고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휴가로 예, 2주간 제 목소리 못 들어요. 어떡해요 여러분 안 됐다. 정말 얼마나 힘드실까.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나 빵빵한 또 대타로 해주실 저의 오랜 동상 별씨 그리고 이제 별

0: 날씨가 일주일 딱 하고 나면 스위스 로우가 딱 들어와요. 제가 옛날서부터 친했었는데 요 근래 저기 지하에서 잡혔어요. 김영우 씨를 잡아오고 송우진 씨 아직 안 잡혔는데 이노진이까지 내가 잡아봤는데 송우진이 걸리기만 해. 두 분이 함께 나누어서 또 진행해 주신대요. 한번 새로운 2주를 보내보시고 너무 DJ들에게 빠져 있는 거 제가 다 검사합니다. 텍스트로 뽑아서 여러분들이 무슨 글을 썼는지 검사 들어가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엘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 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1: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5565님이 신청하신 에이핑크 노노노 AOA 짧은 치마 주주 시크릿 밤이 무서워요. 예. 4151님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죠. 이럴 땐 이불 뒤집어 쓰고 으스스한 전설의 고향 봐야 하는데 그 시절엔 에어컨도 없이 그저 오싹한 드라마를 보면서 더위를 식혔었는데 그때가 지금보다 덜 더웠나요? 모르죠. 뭐 그때 또 어려갖고 더워도 더위를 모르고 그리고 그땐 에어컨이 어딜 가나 없어서 모두가 에어컨 바람을 쐬 없지 그냥 은행이나 가야 그냥 세상에 세상에 그렇게 시원한 곳이 있나 싶지만은 그러니까 덥기는 엇비슷했을 텐데 그때는 계속 더우니까 그냥 더운 줄 알고 살았다 땀띠도 달고 살았다 1755님 지금까지 한

보지 못했던 다섯잎 오잎 클로바를 찾았어요. 중에 하나 둘 어머 진짜네 하나 더 있네. 무슨 좋은 일이 생기려는 걸까요?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로 힘든 시간이었는데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배송일 안전하게 오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이 어제처럼 김현철 윤상의 사랑하오. 슈퍼에이님이 30여 년간 제 뒷바라지를 해준 마나님을 위해서 두부 부치고 삼치 구워 점심 준비하는 중입니다. 은퇴 후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가사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등줄기에 땀이 줄줄 흘러 힘들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수영 씨의 엉뚱한 매력에 힘입어 오늘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가사일을 많이 하시는 양심 있는 분이셔.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남편들이 은퇴하고 이게 아내 뒷바라지가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올 수 있었구나. 누구도 혼자서 잘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 고마움을 깨닫고 이렇게 해주시면 아우 기쁨 두 배, 행복 두 배, 그동안의 고단함은 덤으로 추억이 된다. 들었냐? 0855님. 내일은 새 냉장고가 오는 날입니다. 집에서 대청소 중이에요. 지대로 땀 흘리고 내일 들어올 냉장고 맞이하기 위한 전야제. 새 냉장고야. 앞으로 20년 잘 부탁한다. 아, 그냥 냉장고만 봐도 기쁨이 줄줄 흐르죠. 그까이 거, 땀 그까이 거 될 게 아니지. 가전제품 새로운 애 들어오면은 얼마나 이쁘고, 요즘은 컴퓨터 아니고 핸드폰이랑 연결돼 갖고 막 조정도 할 수가 있어요. 애들한테 해달라 그랬더라. 근데 그래서 집에 자꾸 제가 사람 없는 줄 알고 에어컨 끄면 자꾸 전화, 에어컨 좀 끄지 말라고. 행복한 사람님이 신청하신 마야 진달래꽃 장혜진 마주치지 말자.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6: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7: 여러분 오늘 끝곡 듣고 전 2주 동안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2주간 다들 건강하시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똑바로 하고 계시길 바랄게요. 예, 여러분을 믿고 또 대타로 뛰어주실 고마운 우리 친구분들, 선후배 여러분들, 선배는 없네 한 명도, 우리 후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마녀삐아님의 신청곡 최유리 당신은 누구시길래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대한민국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어폰이잖아요. 원래는 헤드폰에 축소된 모형인데 1979년에 휴대용 카세트가 출시되면서 이어폰이 전 세계에 유행하게 됐고 이제는 뭐 필수품이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어폰에서 들려오는 그윽하고 부드럽고 포근한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 청취자 여러분 모두 따뜻한 8월의 두 번째 일요일을 더욱더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9일 일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I can't go for that. 존 오츠 다릴 홀. 아, 다릴 홀 앤 존 오츠죠. 별걸 다 헷갈리네. 이제는 아주 그냥 I can't go for that.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조윤진 씨가 신청하신 곡 오늘 첫 곡이었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노래를 가지고 마이클 잭슨이 빌리 진을 만들었다는 거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I can go for that으로 한동준의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제가 따뜻한 일요일을 더욱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고 이 얘기를 드렸는데 더운데 괜히 따뜻하다 그래갖고 더 더워하실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일요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속으로 푹 빠지셔서 일주일간 쌓였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힐링의 시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 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0: 큐큐큐큐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케이스 앤더 선샤인 밴드의 노래 Book Issues 오랜만에 들었네요. 그리고 비지스의 Staying Alive, 이번 넬리만의 If I Can't Have You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5초의 법칙님이 Book Issues 신청하셨어요. Staying Alive는 문경도련님이 신청하셨고요. If I Can't Have You까지 세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사연 처음 보내시는 분들 꽤 있으세요. 번호 좋으시네요. 4444번으로 저는 매일 듣기만 하고 사연은 처음 보냅니다.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팝송들이라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아유, 저는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자, 노래 이어집니다. 배트 미들러의 The Rose. 왕눈이님이 힘든 여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잘 버팁시다 그러셨습니다. The Rose 보내드리고요. 쉬네스텐의 Almost Over You. 욜로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뱅글스의 Eternal Flame, 퍼플 오드리님의 신청곡입니다.

로맨틱스의 Talking in Your Sleep에 이어서 Don Henley의 Boys of Summer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아르테미스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라일락님이 하루의 방송 중 하이라이트 시간은 과연 2시죠. 여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기에 앉으면 추억도 생각나고 음악도 듣다 보면 힘이 나서 졸음도 깨고 정신이 번쩍 나는 오후 시간이 되시길 하시면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일락님. 자, 계속해서 음악 듣겠습니다. 러시 쇼트의 노래 세일링, 그리고 쿨 체인지 리틀 리버 밴드의 노래 노스텔지언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두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6: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3: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0: 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 토건.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켄드 스페셜 로벌 해드리고 있는 한동준의 FM 팝스 음악은 많이 말은 줄이면서 음악 감상하시기에 아주 최적화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1부 끝곡 타바레스의 노래 More Than a Woman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인생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4: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7: 집에서 홈픽해.
6: 홈픽.
8: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7: 지금 홈픽해.
6: 홈픽.
7: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6: 홈픽.
7: 홈픽.
9: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0: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2: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Let's Train to London Electric Light Orchestra의 노래였습니다. 올리비아 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DJ 따라 음악 다방을 가고 그랬죠. 노래 신청은 그때 기분 살려서 Let's Train to London. 예. 허슬 댄스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DJ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전에 음악 다방의 DJ는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DJ가 가는 다방으로 몰려다니고 그랬었죠. 하여튼 대단했어요. 뭐 이렇게 긴 머리 장발에 그 도끼빗 같은 거 이렇게 뒷주머니에 내려 꽂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여성 DJ들이 긴 생머리를 하고 이렇게 음악 틀어주면은 또 그거 따라서 또 다방을 옮겨다니고 그랬었죠. DJ. 요즘 방송 DJ들은 뭐 그렇게 뭐 인기가 있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자,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 팝스는 계속됩니다.
1: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오줌 유산균
1: 바이크롬 간유산균
0: 세종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0: 알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 수술은요, 영월 찰옥 수술해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 수술 사업단.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마돈나의 Like a Virgin, 라퀘엘의 Somebody's Watching Me, 그리고 레이 파커 주니어의 Ghostbusters까지 세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Like a Virgin 이 노래는 1777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고요. 노래 이어집니다. Marian Faithfull의 This Little Bird, 그리고 California Dreaming, The Mamas and the Papas의 노래 하늘바다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Summer Wine, Lee Hazelwood와 Nancy Sinatra가 함께 부릅니다. 세 곡 이어집니다.

토토의 아프리카에 이어서 퀸의 라디오 가가까지 두 곡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토토의 아프리카는 이부열님이 신청하셨고요. 이어서 라디오 가가는 소현 아빠님이 신청을 해주신 곡이었습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Smooth Operator, 샤데이의 노래, 그리고 산타나 미셸 브랜치가 함께한 Game of Love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프로.
1: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5: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두 시간이 금방 갔네요. 네, 좋은 음악들을 함께하면 시간이 빨리 가죠. 자, 오늘 끝곡은 강호랑이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Do that to me one more time. 캡틴 앤 텐일의 노래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프랑스어로 주아드 비브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별거 아닌 순간에도 살아있다는 즐거움을 발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삶의 기쁨은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순간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죠. 오늘은요, 소확행 대신 조금 우아하게 얘기해볼까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음악 듣고 기분이 좋아진다면 이렇게요. 주아드 비브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카더가든 로맨틱 선데이였습니다. 랄랄라 요 앞에 시작할 때 음정이 좀 안 맞았네요. 제가 한 게. 로맨틱한 선데이 보내고 계십니까? 가요 속으로 함께하는 두 시간 그야말로 로맨틱한 시간일 겁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관자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샤브올데이
5: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0: 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

여름 휴가를 수술 받으신 엄마 간호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 들려주세요. 이주현 씨였어요. 나훈아 홍 씨였는데 어머님도 이주현 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빨리 완쾌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왁스의 엄마의 일기 이 노래는 0008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이주봉 씨, 저와 남편은 여름에는 휴가를 안 갑니다. 아껴뒀다가 가을에 가요. 여름에는 직장에서 에어컨과 함께 일해요. 아주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여건이 된다면 복잡한 시기 벗어나서 이렇게 가을쯤에 휴가 가는 거, 아 이거 참 좋죠. 이제 슬슬 준비하셔야겠네요. 이 방송 하다 보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아픈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7018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남편과 병실에만 있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뜨겁지만 자연바람 좋으네요. 병원 밖 공원에 둘이 앉아서 음악 들어요. 남부럽지 않아요? 아, 예, 그늘에 앉아 계신 거겠죠? 편안한 음악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비 어떤가요?

샤프 연극이 끝난 후 843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들었던 조정현 씨의 슬픈 바다. 바다가 들어가는 노래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3731번으로 신청하셨는데 이 노래는 어떠셨어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일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4489번으로요. 시골로 휴가 갔다 왔는데 집이 최고예요. 따온 깻잎에 양념 바르면서 가요 속으로 듣고 있어요. 이야, 이 깻잎 맛있겠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따온 깻잎이라 더 맛있겠어요. 그렇죠? 대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3587번. 장보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대프리카에서 살면서 여름에 입맛이 없어야 되는데 봄, 가을, 겨울엔 살이 좀 빠져요. 여름에는 다시 찌는 이유가 뭘까요? 식욕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요? 보통 여름에 입맛이 좀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 이 지치지 않으려고 이 몸이 막 원하나 봐요? 음식을 많이 드시게 그런 거 아닐까? 이지연 씨, 아, 이지연 씨만의 여름 나기 참 좋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테이크아웃해서 대형 서점 한쪽에 앉아 책을 봅니다. 물론 이어폰 꽂고 가요 속으로 들으면서 살짝 흥얼거리기도 해요. 아,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이지현 씨의 지금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여요. 응. 들려드리는 노래 너무 크게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강수지예요. 시간 속의 향기. 전호영 씨의 신청곡입니다.

진실이야 제재의 노래죠.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1415-6847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6025번으로 주신 사연인데요. 평일엔 직장을,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아르바이트라 운전시간이 긴데요. 요즘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도 좀처럼 시원해지지가 않습니다. 아,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 6025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해가 뜨거워서요. 에어컨을 켜도 차 안이 그렇게 시원한 기분은 잘 안 들죠. 그렇죠? 아,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정훈이 씨의 노래 꽃밭에서 2347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박강성 내일을 기다려. 이 노래는 7737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요, 김정숙 씨가 신청하셨네요. 박용하 처음 그날처럼.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3: 홈픽.
12: 홈픽.
1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0: 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노래가 시원하게 들리네요. 가요수로 2부 첫 곡 홍수철 철없던 사랑이었습니다. 9464 그리고 안윤선 씨가 신청하셨네요. 일요일 오후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요 속으로 2부에서도요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들로 꽉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0: 79년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나는 괜찮아. 그래도 사는 동안 함께 나는 추억이 있잖아.

잔나비의 노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조혜연 씨 잘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준비 없는 이별 녹색지대의 노래였죠. 2262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김민정 씨 사연인데요. 아까 1부에서도 서점에서 책 읽고 있다는 사연이 있었는데 역시 책과 함께 하시네요. 에어컨 켜고 책 읽으면 이게 피서죠. 오늘 박완서 작가님 책 읽다가 빵 터진 글귀 공유합니다. 이게 뭘까요? 중년에는 호랍이 된 남자가 몰래 웃지만 노년에는 과부된 여자가 대놓고 웃는다. 이 글귀에서 그렇게 빵 터지셨어요? 박완서 작가님의 책 중에 이런 게 있군요. 그래요? 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모르겠어요. 이해가 확 안 되네. 4426번. 가족 모두 여름 휴가를 맞춰서 친정엄마 모시고 완주에 있는 고산 휴양림으로 휴가 왔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고는 가요 속으로 듣다가 가족 전원 사연 보내서 누구의 글이 소개되는지 내기했어요. 저요, 저요. 와, 지금 다 같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4426님의 사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내기였을 텐데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저 4426님 외에 많은 가족분들 모두들 아름다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조아람 씨가 신청하셨어요. 박학기 아름다운 세상.

허각 언제나 1801번 그리고 서영은의 웃는 거야는 황은혜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남용우 씨 아주 예전 추억을 얘기해 주셨어요. 어릴 적 보리 집단 짊어지고 산 넘어 연못으로 수영 가던 일. 냇가에서 그물로 민물새우 잡아서

수제비 국수 해먹던 일. 아련한 여름날의 추억입니다. 야. 그래요, 맞습니다. 이 DJ보다는 선배님이실 것 같은데, 남영우 씨, 그쵸? 네, 장난감 없이도 참 잘 놀았던 그 어린 시절. 그래요, 오늘 많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말입니다. 감성적인 노래 띄워드리죠. 신승훈, 보이지 않는 사랑, 0899번으로 신청하셨어요.

현이와 덕이의 노래 순진한 아이 유환분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거미 기억해줘 내 모든 날과 그때를 함께 하셨습니다. 3876번 요즘 같은 더위에 다 힘들겠지만 임산부들도 많이 힘들어요. 아 그렇죠. 8월 출산 예정인 임산부 여러분들 힘내세요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셔야죠. 이 더운 여름이 생일이신 분들 우리 어머님들이 날씨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자 모두들 기운내세요. 하야로브의 노래 밤은 우리의 친구 6029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큐큐큐큐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높은 음자리 나 그리고 별이었어요.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이에요. 6534번으로 신청하신 시인과 촌장 풍경 감상하시면서 일요일 저녁 시간 잘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계기름 완전 폭발.

0: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0: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에 많이 검색한 것 중에 하나가 머물고 싶은 집이었다죠. 그 덕에 인테리어 용품 무지 팔렸다나 봐요. 근데 그때 이런 얘기도 했더랬어요. 머물고 싶은 집이란 잘 꾸며진 집이 아니라 그 안에서 느끼는 온기가 말해준다. 부르면 시원시원하게 답하고 쿨하게 좀 굴고 집에서 서로가 시원한 모양들을 보여주는 게 폭염 속 주말 집에서 주고받는 시원해서 좋은 온기 맞겠죠?

루 크리스티, Beyond the Blue Horizon. 오늘 첫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지금 집이어도 집에 가고 싶은 것처럼 이렇게 더워도 온기를 또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가고 싶은 집은 정말 편안하고 평화롭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온기는 정말 편안하고 평화롭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기운, 분위기 이런 거잖아요. 덥다고 축 처져 있고 짜증 부리면 같이 있어도 온기가 있는 다른 집에 가고 싶어요. 우리 모습부터 먼저 시원하게. 그러면 시원해서 온기가 느껴진다니까요. 8월 9일 일요일이고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Can't Stop the Music 들으셨어요. 빌리지 피플의 노래, 직소의 Sky High, 칼 더글라스의 쿵푸 파이팅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직소의 Sky High는 1516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네요. 8955님, 주아 주안이 아빠입니다.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러 단양, 영월, 충주 여행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굉장히 다정한 아빠이신 것 같아요. 일단 아이들이랑 라디오를 함께 듣고 있고요. 들으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신대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무슨 노래 듣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아주 다정한 아빠 깨치님이십니다. 안전하게 잘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7024님 청해 주신 노래 준비하고 있는데 에어서플라이예요. Even the nights are better 듣고요. 이어서 올리비아 뉴튼 존입니다. Have you never been mellow?

오늘은 제 주변의 사람들 불쾌지수가 엄청 높은 날이라서요. 덩달아 전염이 됐나 봐요. 음악 들으면서 다 날리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불쾌지수 전염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짜증내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도 그걸 또 보고 있는 사람도 좀 힘들어지잖아요. 같이 짜증내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은 사람들이랑 또 너무 붙어 지내는 것도 좀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콜드플레이의 Fix You 0707님 청해 주신 노래 들으면서 마음은 좀 한가치고 여유로워지셨으면 했습니다. 별빛지은님 청해 주신 사라 맥락클란의 Angel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둥이 엄마님께 전해드리려고요. 케이티 페리의 로어 준비했고요. 테일러 스위프트 크루얼 서머 이어서 하루나 이틀님 청해주신 원 리퍼블릭입니다. I ain't worried.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두꺼워.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3: 여행.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3박 4일 동안 부산 여행 마치고 귀가하는 KTX에서 듣고 있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서로 양보하면서 알찬 여행을 한 옆지기에게 고마움 느끼면서요. 스콜피언스의 헐리데이 신청해봅니다. 5210님이 그러셨어요. 6947님도 신청하셨고요. 스콜피언스 헐리데이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2부로 가겠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 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 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호레노츠라는 닉네임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이글스의 뉴 키드 인 타운으로 2부를 열었네요. 8월 9일 일요일 CBS 음악 FM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2부에 오셨습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남편이 미뤄지고 미뤄졌던 베트남 출장을 오늘 갔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미뤄놨던 왕사남을 오늘 봤습니다. 혼자 오열하면서 봤고요. 러닝 다녀왔고요. 저는 팝송을 잘 몰라서요. 신청곡은 가슴이 뻥 뚫리는 신나는 노래 부탁드려요. 2567님이신데 이 정도면 좀 세 곡이 다 뻥 뚫렸는데 본조비의 You

Give Love a Bad Name. 이 노래는 6947님께서 신청하셨고요. 블론디의 Call Me, Sweet Love is Like Oxygen. 이 노래는 2982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면은 많이 미뤄두셨네요. 남편 출장 갈 때 나 혼자 하고 싶은 그런 리스트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죠. 충남 하감포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별똥별님이세요. 하감포 찾아보니까 태안에 있는 바다예요. 횡성 병지방 계곡에서 듣고 있습니다. 강정호님이신데 횡성의 병지방 계곡 이런 게 있네요. 무더위를 피해서 동막계곡에서 물놀이 했는데 물놀이하는 남편이 귀여웠어요 라고 행복한 노엘라님. 동막계곡은 찾아보니까 경기도 연천에 있어요. 저 캐치님들이 막 어디 갔다 그러면 사실은 잘 모르는 지명 많거든요. 제가 한 번씩 다 검색해서 보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어디가 좋은가 이렇게 보면서 나도 가야지 이런 생각 하고 있거든요. 소연 아빠께서는 휴가가 짧아서 어디 놀러 가지는 못하고요. 묵은지와 비계 반, 살코기 반, 삼겹살을 굽고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옥상 휴가 즐기면서 행복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휴가 가서도 비슷하게 지내지 않나요? 어느 숙소에서, 어느 캠핑장에서 뭐 삼겹살 굽고 먹으면서 다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럴 수 있는 옥상이 있어서 또 참 좋네요. 2234님 청해 주신 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Bob Dylan, Emmylou Harris, One More Cup of Coffee 들을 거고요. 8839님 그리고 김동수님께 전해드립니다. Nancy Sinatra, Lee Hazelwood, Summer Wine.

곡입니다. 행복나기님이 이런 사연과 함께 신청하셨어요. 레이디 가가 Always Remember Us This Way 들으셨습니다. 베트 미들러의 The Rose 그리고 맨디 무어의 Only Hope 이 노래는 1400님께 전해드렸습니다. 부천 의료사회적 협동조합 산악회 산들바람입니다. 저희는 강원도 인제 아침가리 계곡 트레킹을 무사히 마치고 버스 타고 부천으로 가는 중인데요. 차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풍경 보면서 저녁 스케치 듣고 있으니까 무지하게 행복해요. 언제쯤 집에 도착하는지 분명한 건 아마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하시면서 미숙님께서 오셨거든요. 누군가의 여름휴가가 아름답고 평화롭게 마무리되고 또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함께할 수 있어서 저도 좋네요. 트로이 시반 에인젤 베이비 들을 거예요. 루나님 청해 주셨고요. 이어서 마슈멜로 조나스 브라더스 Live Before You Love Me.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관절 연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1: 의학생님께서 신청해 주신 연주곡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임펠리테리 Somewhere Over the Rainbow.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오늘 낮에 엄마 잠자리, 아기 잠자리가 이렇게 막 날아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초등학교 시절

이맘때 방학 숙제 이제 몰아서 해야 할 시기가 됐잖아요. 그때 곤충 채집하는 게 생각났어요. 아유, 낮은 그렇게 더웠는데 저녁이 되고 보니까 좀 낫죠? 그래요, 아무리 더워도 저 멀리서 느릿느릿 가을이 걸어오고 있을 겁니다. 행복한 동행 시작할게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어른이 되면 그럼 다 옳고 다 바를까요? 예,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뭐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들 같지요.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는 아이들만의 세상이 있는 거고 소녀들한테는 소녀들, 소년들에겐 소년들, 그들만의 세상이 있고 또 우린 우리들만의 걱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엔 그냥 이 더위를 어떻게 보낼까?

0: 더위 걱정만 하시면서 뭘 먹으면 시원할까? 뭘 해야 개운할까?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오늘도 추억찾기 10시까지 함께하면서 오늘 첫 곡은 소녀시대의 소녀시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또 어떤 음악이 좋을지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5: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5: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요즘 유산균 장부

0: 현주님 오동잎 보셨어요?
1: 오동잎이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잎이 컸던 거는 기억이 나요. 네, 8324번으로 저는요 어릴 때 오동잎이 너무 커서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나뭇잎이 무서웠어요? 하긴 너무 크면 무서울 수도 있겠다. 아, 또 우리 대우님 잘 들으셨어요? 최현 오동잎 들으셨고요. 시영님은 얼음 알갱이 있는 빙수보다 눈꽃 빙수를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집안에 보면은 다 그 취향이 달라서 그 얼음 알갱이를 막 갈아갖고 먹는 빙수를 좋아하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눈꽃 빙수를 좋아하는 편인데 다 다르네요. 대동님도 잘 들으셨죠? 윤종신 팥빙수. 오, 저도 오늘 잠자리 봤어요. 빨간색 고추 잠자리는 아니고 갈색인데 아들이 그걸 보더니 와, 날이 뜨거우니까 잠자리 쟤도 썬텐을 했나 보네 하면서 우스갯소리라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아유, 아드님이 센스가 있으시네요. 9156번으로 5746번으로 주말만 되면 코인 세탁방이라도 가야 직성이 풀리던 아내가 오늘은 요 며칠째 꼼짝 않고 거실 소파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요대로 8월 말 휴가까지 반납하면 딱 좋겠습니다 하고 흐흐 웃으셨는데 왜 웃으시는 거죠? 웃음의 의미는 뭐죠? 아무데도 가기 싫다는 얘기죠. 5746번으로 청해 주신 곡 이광조입니다. 가까이에겐 너무 먼 당신.

많이 달리셨습니다. 이제는 서울패밀리 민유정님 잘 들으셨어요? 또 우리 영희님도 그리고 백미연 눈이 내리면 미리 좀 들어봤습니다. 상상하면서 눈을 상상하면서 또 깜찍했죠. 티아라가 노래했어요. 나 어떡해. 우리 광혁님이 티아라의 노래로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잘 들으셨죠? 그리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광조 씨 노래 들으면서 이태희님이 어찌 보내시는지 참 보고 싶은 가수입니다. 그러게 잘 지내시겠죠? 저도 한 10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이광조님 못 뵌 지. 잘 지내시겠죠? 6034 휴대전화로 아니 제가 미역국은 정말 잘 끓이거든요. 근데 왜 오이냉국은 매번 번번이 실패를 할까요? 아 오이냉국을 오늘은 너무 쉬었다. 어젠 너무 짰다. 에이 그냥 얼음물에 밥을 말아 먹어야겠어요 하셨는데 아니요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래도 약간 뭔가 간이 있는 게 좋죠. 그러셨군요. 성공할 거라 믿습니다. 또 8302번으로 관리사무소 관리원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 참 아무 곳에서나 담배 피우고 꽁초를 휙 던지는 분들이 여전히 계세요. 그걸 줍는 이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현주님 순찰 돌면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이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또 안전하게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요.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최성수입니다. 남남.

0: شاخه درخت رو به هم خوردن ساکنه کیستا
1: رینگ بای مکتر.

0: 구경 한번 잘했네. 방 안에 앉아서 또 걸으면서 구경 잘하셨죠? 팔도 유람 서수남 하청일 씨의 음성이었고요. 이명훈 가버린 친구에게 바친 최민철님 최애곡이라고요. 그리고 이승철 오늘도 난 백상희님 또 최성수 남남 담배 꽁쳐버리면 우리 남남이에요 하는 의미에서 남남 전해드렸습니다.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

1부 끝곡은요, 하태수님, 최순자님 청해주신 박정훈 오늘 같은 밤이면 전해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센서 등이 켜지는 속도보다 찌개 끓는 냄새나 가족들의 밝은 인사가 먼저 반겨주면 참 좋겠어요. 또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은은한 거실 불빛 사이로 귀에 익은 가요가 흘러나오면 참 행복할 것 같죠? 오늘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함께

김동률 출발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는 요즘 제가 시 읽는 재미가 붙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버지라는 시거든요. 화난 대낮에는 견딜만 하다가도 아침 저녁으로는 못 견디겠는 마음이에요. 아침 밥상 앞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문득 찾고요. 어두워지는 대문간에 저벅저벅 발자국 소리를 들어요. 지금은 눈물도 그쳤고요. 아버지, 그냥 보고 싶기만 할 뿐이에요. 나태주님의 시예요, 아버지. 네, 이 시를 접한 일본인이 이런 감상문을 보내왔더라고요. 아버지를 잃었을 때의 제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의 제 감정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하는 글이었는데 전 이거 보면서 그래 음악만이 만국 공통어는 아니구나. 시도 충분히 만국 공통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요. 이런 도서출판 더블북에서 내놓은 나태주 시인의 대표시 선집 너는 별이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2부 시작할 때 무슨 시를 읽죠?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너는 별이다 원하시는 분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말머리에다가 나태주 아니면 시집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할게요.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산정. 이젠 랜가드
1: 하자.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5: Good Music Station CBS FM.

자나깨나 CBS만 듣는 우리 이은숙님 신청곡 산이슬 이사가던 날 정해주셔서 함께 들었고요. 배승엽님이 아 천안에서 택시 하시는군요. 늘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성시경 거리에서 청해 주셨고 윤두홍님 바다에 누워서 별을 보고 싶습니다. 일단 수영이 자신이 있으신 거죠? 이런 상상을 하신다는 자체가 바다에 누워있으면 귀에 물 들어가고 저는 너무 무섭네요. 상상만 해도. 또 우유선님 청해 주신 높은 음자리 바다에 누워 세곡의 음악 함께 하셨어요. 어르신들은 더워도 뜨거운 게 좋으신가 봐요. 이렇게 더운데 냉면보다 만둣국을 더 많이 찾으시네요. 아, 저희 가게는 손만둣집이에요. 만둣집에서도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 4546번으로 아주 경쾌하게 글을 주셨네요. 청해 주신 권성현의 노래 듣죠. 한여름밤의 꿈.

오랜만에 드라마 도깨비 정주행을 하셨다고요. 1534번으로 OST 중에서 에일리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정해주셔서 함께 들었고요. 어머님이랑 부산 잘 다녀오셨어요? 2841번으로 조용필 돌아와요 부산항에 또 선주님 조대현님 조함은 해야 정해주셨고 권성현 한여름밤의 꿈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언제든 들려주실 거죠? 하고 이순희님. 네, 드디어 선곡이 됐습니다. 장은아 고귀한 선물.

0: 이창효님 또 창수님 청해 주신 백다라기 아빠와 크레파스 정경주아님 4682 휴대전화로 임지훈 회상 청해 주셨고 장은아 고귀한 선물 세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재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대학이 하면
1: 하하이
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2: 서울 사이버 대학교.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박미영님 그리고 혜숙님 청해 주신 적우의 하루만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환,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에 침대 앞에 섰는데 아침에 몸만 빠져나온 흔적이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고 간 것처럼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밀려난 베개와 둘둘 말린 이불, 몸의 모양대로 움푹 팬 자리까지. 그때 새삼 깨달아요. 아, 오늘 휴일이었지. 휴일엔 몸이 알아서 긴장을 풀게 되나 봅니다. 평일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반듯하게 살 때가 많으니까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약속된 자리에 늦지 않게 도착하고 해야 할 일들을 순서대로 해내면서 하루의 모양을 가지런히 맞추는 날들이 많죠. 그러니 일주일에 하루쯤은 이불도 하루도 조금 구겨진 채로 둬도 괜찮을 겁니다. 반듯하게 정리하는 건 내일부터 해도 충분하니까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8월 9일 일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불독맨션의 좋아요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휴일의 여유로움을 침대 위에 널브러진 이불을 보며 느낄 때가 있죠. 물론 평일에도 급하게 하루 시작하느라 몸만 빠져나올 때가 있지만 휴일에는 이유가 좀 다르니까요. 느긋하게 아침을 누리는 것. 같은 구겨진 이불이라도 평일에는 분주함의 흔적이라면 휴일에는 쉼의 흔적으로 보일 때가 많죠. 오늘 우리 꿈은 가족들의 흔적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4: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자연한 알.

0: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이승환 너를 향한 마음, 신승훈 미소 속에 비친 그대였습니다. 줄넘기를 잘하고 싶다는 10살 아들을 위해 요즘 저녁 먹고 공원에 나가서 매일 특훈을 하고 있습니다. 작심 3일은 넘길 거라면서 오늘은 작심 5일이라고 뿌듯해하네요. 시원하게 씻고 나와 수박 먹으며 꿈은 같이 듣고 있습니다. 8958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어른들도 작심 3일 넘기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고 잘하고 있다고 꼭 전해주세요. 줄넘기 귀엽다. 그리고 진수지님은 건강 생각하자고 운동을 마음먹고 하려고 했는데 의지가 이리도 약해서 자꾸 게을러지네요. 날이 더워서 오늘은 못하겠다. 몸이 무거워서 못하겠다. 그래서 돈을 써야 겨우 나의 이 게으른 의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느새 오늘도 시간을 이렇게 흘려보냈네요. 너무 죄책감이나 스스로를 자책하지는 마시고요. 네, 너무 더우니까 요즘은 정말 운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나가서 달리고 걷고 하신다는 사연들 많이 소개해드리는데 그분들이 대단하신 거거든요. 네,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쉬는 날이어서 집콕하며 뜨고 있던 원앙을 완성했어요. 신혼부부에게 선물하기 좋은 뜨개품이지요. 그자님, 와, 뭐 사진이 없어서 보지는 못했지만 원앙이라는 단어 하나에도 그냥 보기만 해도 난이도가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와, 솜씨가 좋으신가 봐요. 조규만의 다 줄 거야 준비했고요. 이어서 장현주의 여가 전해드립니다.

쿨의 애상 그리고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입시 준비하는 고3입니다. 7421님 더워서 그런지 이번 주 내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기분이 들어서 오늘은 학원 일찍 마치고 집과 반대 방향 버스를 탔어요. 뭔가 잘 안 풀릴 때 버스 타고 한 바퀴 돌면서 생각 정리하면 좋더라고요. 평소에는 조금만 들어도 꿈은 끝날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시작부터 들을 수 있어 좋네요. 기분 전환 좀 되고 있어요. 너무 힘들죠. 날도 덥고 그냥 시원할 때 공부해도 쉽지 않은데 이제 머지 않았네요.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기를 응원 드릴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3921번으로는 매일 쓰던 컵에 음료를 따라 마시다가 문득 손잡이에 작게 금이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언제 생긴지도 모를 그 상처를 가만히 만져보는데 버리지도 못하고 계속 쓰고 있던 제 미련이 꼭 이 컵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설퍼도 내 손때가 묻어 편안한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오늘이네요.

세 곡이었습니다. 에피톤 프로젝트의 첫사랑, 그 전에 들으신 두 곡, 데일라이트의 아는 여자, 서진영의 어쩌면이었습니다.

0: 축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관절 연골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소리 질러!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

0: 자연이 키운다.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이에요. 이지형 빰빰빰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0: 장희관의 지금 자연인.
1: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간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책상 정리하다가 굴러다니던 이어폰 줄이 온갖 잡동사니와 엉켜 있어서 그걸 푸는 데만 10분 넘게 걸렸어요. 한참을 낑낑대며 매듭을 겨우 풀고 나니 머릿속까지 개운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엉킨 마음도 이렇게 쉽게 풀리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네, 롤러코스터의 노래 듣고 싶습니다. 8951님. 아, 줄 이어폰이었구나. 저는 예전에 목걸이가 한번 이렇게 여러 번 매듭이 지어지고 꼬여서 그걸 푸는데 몇 시간 걸렸던 기억이 나네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데 또 그런 걸 푸는 것만큼 도움되는 것도 없겠던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롤러코스터의 노래였어요. Last Scene.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대 큐.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토이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이었습니다. 방학 맞은 아이들과 낮에 더위 피해 밤에 운동 나왔어요. 집 근처 공원에 왔는데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꽤 있네요. 아이들은 옆에서 줄넘기 하고 있고 저는 의자에 앉아 작게 꾸밈을 듣고 있습니다. 더운 바람이 부는 밤 공사

3321님. 오늘 줄넘기 사연이 많이 보이는데요. 방학이라서 그런가 봐요.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3665번으로는 홍천으로 2박 3일 수련회 다녀온 후 그곳에서 따온 봉숭아로 손톱에 물들이고 있는데 완전 불편하네요. 그럼에도 해마다 저의 루틴 봉숭아 물들이기 포기 못합니다. 예뻐져라 예뻐져라. 맞아요. 요즘은 간단하게 뭐 문구점 같은 데서 키트로도 팔긴 하던데 또 오리지널 방식으로 꽃잎 이파리 다 찧어서 손톱에 올려놓고 랩으로 감아서 실로 묶고 비닐장갑 같은 거 껴서 어디 안 묻도록 한 채로 잠들고 그랬던 기억이 그 과정 자체가 워낙 잊을 수가 없는 진한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년 하시는구나.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오늘도 고맙습니다. 5500번으로 정해주신 god의 보통날 그리고 별의 I think I 두 곡 전해드립니다.

단지 모르는 하루 해가 저물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에 목숨을 걸고 덤벼들면서 밥값 내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이런 어느새 새벽 2시 찾아야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얘기 떠올리면 자꾸 웃음이 나와 웃으면서

가치가 있는 일요일. 어부 김종삼. 바닷가에 메어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거린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멀리 노를 저어 나가서 해밍웨이의 바다와 노인이 되어서 중얼거리려고.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사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0: 작은 어촌마을 포구에 묶인 고깃배 한 척을 떠올리게 됩니다. 모진 세월을 견딘 어부처럼 늘 흔들리는 고깃배. 하지만 시인은 결국 화창해지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하네요. 지나온 날들이 모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힘이 되어준다고 하면서요. 그 말을 살포시 우리 앞으로 끌어당겨 봅니다. 시가 있는 일요일 김종삼 시인의 어부 읽어드렸어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우효의 음성이었습니다. 산호라면.
1: 별이 쏟아져 하늘 바다로, 바람 불어 내 마음도 나부껴.

옐로우의 하나, 그 전에 들은 신 노래 김정민의 애인이었습니다. 5966번으로 보내셨어요. 힘들 때 기다렸다가 듣게 되는 방송이네요. 딸이 내년 상반기에 결혼 예정인데 뭐가 이리 복잡하고 어려운가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어르신들 말씀 다시 한번 실감 중입니다. 윤희 씨 목소리가 그냥 위로가 되네요. 하셨어요. 5966님. 아, 그렇군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축하받으실 일이네요. 워낙 또 큰 인생에 있어서 큰 행사 이벤트이기도 하고 작게 하자면 최대한 줄일 수도 있지만 또 크게 하자면 뭐 끝도 없이 늘어나는 게 결혼식의 과정들이잖아요. 챙길 것들도 그렇고 그래도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인 만큼 기쁘게 별 문제 없이 수월하게 진행되기를 바랄게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이 노래는 쑤니님이 정해주신 곡이에요. 모이다 밴드의 초콜릿 드라이브 보내드립니다.

0: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3: 여행.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김현철의 노래네요. 횡계에서 돌아오는 저녁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음반가게는 점원이 자리에 없지만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고르고 조용히 같이 듣고 있어요. 제가 바로 여기 이곳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점원이 준비한 좋은 음악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미션 임파서블 2의 오프닝 장면입니다. 아무도 없는 오지. 에드런트 요원이 맨손으로 까마득한 암벽을 올라요. 마침내 정상에 오른 순간 어디선가 헬기 한 대가 타타타타다 다가오더니 뭔가를 툭 던지고 호련이 사라지네요. 그건 바로 에단에게 전해진 미션. 미션 말미에는 휴가 갈 때는 행선지라도 알려달라는 당부도 따라오죠.

참 휴가지에서라도 푹 좀 쉬면 좋으련만. 아슬아슬 절벽을 타는 애단도 대단하고요. 굳이 그 오지까지 찾아와서 미션을 전하는 상사는 더 대단하고요. 자, 일단 떠나셨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푹 쉬어보시죠. 무엇보다 떠난 사람은 찾지 마시고요. 최강의 영화 음악 주일 첫 곡은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중에서 루퍼트 홈의 이스케이프 더 피나콜라다 송입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친근한 두 곡 들으셨죠? 금지된 장난, 로망스. 앞서 들은 곡은 흑인 오르페 중에서 마나드 까나발, 카니발의 아침, 우리 영화 정사에서도 아주 인상적으로 흘렀습니다. 네, 최강의 영화음악입니다. 네, 주일 오전, 오후쯤으로 넘어가는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출석 1일차입니다. 강희 씨 엄청 좋아해요. 수수 꽃다리님 반갑습니다. 이제 자주 만날 수 있어요. 왜요? 정년을 맞아서 오전 시간이 널널해졌거든요.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운을 주는 수수 꽃다리님의 사연인데요. 이제 오전에 자주 만나고 행복한 시간 보내어요. 수수 꽃다리님. 네, 파주 텃밭님. 주말에 파주 텃밭에 가면 늘 항상 CBS 음악부터 켜고 일 시작합니다. 절친이네요, 절친. 체험 듣다 보면 일도 금세 끝나요. 늘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6601님. 셀린 디온과 피보 브라이슨이 부른 미녀와 야수 주제가 뷰티 앤 더 비스트 듣고 싶어요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얼마 전 피보 브라이슨 별세 소식을 듣고 가슴 아프셨다고. 맞아요. 피보 브라이슨이 지난 6월이었죠? 별세 소식이 전해졌었어요. 알라딘 주제가 A Whole New World도 이분 작품이었죠? 참 반짝반짝 주옥 같은 곡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쵸? 그래도 음악은 영원히 남으니까 위로가 되네요. 한 곡 더 이어가겠습니다. 두 여인 중에서 베트 미들러, 윈드 비니스 마이 윙스.

두 곡 들으셨습니다. 다우니드 러브 중에서 마이클 부블레, 포 원스 인 마이 라이프,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우는 남자 중에서 샤데이의 스무스 오퍼레이터였습니다. 1596님,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 딱 세 편의 영화를 함께 봤어요. 죽은 시인의 사회, 시리 주라기 공원. 매번 영화관 의자에 앉으면 잠들어 버리는 걸 보면서 그와 영화 보는 걸 그만두었어요. 그 후 영화는 혼자 봐요. 최근 죽은 시인의 사회 연극 소식을 들으니 40년 전 남편과 신촌 신영극장에서 봤던 그때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이제 환감을 넘어 다시 보자 하면 남편이 따라 나설까요? 하셨는데요. 네, 한번 이렇게 가자 해서 외출해 보시면 대학로 따라 나가서실 것 같은데요. 모처럼의 데이트, 휴가처럼 기분 전환 되실 것 같은데. 아, 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같이 클로저 하는 오만석 배우님이 그 연극을 하셔서 키팅 선생님 역으로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제 동료 배우들이랑 같이 봤는데 밥을 드시고 보시니까 제 같이 봤던 동료 배우들 중에서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서 초반에 주무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근데 절대 지루하진 않아요. 저는 너무 재밌게 보고 막 울면서 봤거든요. 심지어 어떤 부분은 저는 영화보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진 평론가님처럼 그분은 영화 보실 때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가신다면서요. 그렇게 좋은 컨디션으로 탁 보셔서 그날을 영원히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큼핑님, 샬롯의 거미줄 엔딩에 흐르던 따뜻한 곡 사라 맥락클란의 오디너리 미라클 청해봅니다 하셔서 네 준비했고요. 2525님, 어느새 출석 365일을 맞았습니다. 예, 1년 됐네요. 강디, 언제나 우리 곁에 영화음악치기로 쭉 함께해 주세요. 어거스트 러쉬에서 한 곡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존 레전드의 썸데이 들려드릴게요.

0: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슬라이딩 도어즈 중에서 블레어의 Have Fun Go Mad,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12명의 왼수들 2 중에서 슈가레이의 Someday였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O.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5: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6: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7: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8: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최강의 영화 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초콜릿 중에서 장고 라인하르트의 마이너스잉 띄우면서 적만 인사드릴게요. 주일 행복하게 보내세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안전 안내 문자를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자주 보입니다. 무더위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시원한 실내에서 건강을 지키라는 안내죠. 그런데 마지막에 꼭 한 문장이 더 적혀 있어요. 바로 가족과 이웃의 안부도 함께 확인해 달라고요. 그러고 보니 여름은 혼자만 건강하면 되는 계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시원한 곳에서 쉬는 만큼 주변 사람들도 잘 지내는지 살펴보는 마음이 필요해요. 무더운 여름은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서로를 걱정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은 더위와 함께 다정함도 찾아오는 계절 같아요. 올 여름에는 내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안부도 한 번 더 물어보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8월 9일 일요일 아침의 첫 곡은 차이콥스키의 1812 서곡 발췌해서 보내드렸고요. 카라얀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는 잘 지내세요 라는 평범한 인사도 좀 다르게 들리죠. 따로 계신 부모님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분께 오늘은 먼저 안부를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짧은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또 생각보다 큰 힘이 될 수 있잖아요. 오늘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안부까지 한 번 더 살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가운데 내주는 살아계시고 소프라노 곤들라 야노비치의 노래 그리고 칼 리히터가 주연한 뮌헨 바흐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이렇게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클래식 전곡 감상 쇼팽의 왈츠 전곡은 어제로 막을 내렸고요. 내일부터 새로운 전곡 감상 시작하니까 어떤 전곡 함께 듣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귀환 님이 사연 중에 보내오셨는데요.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68세인 지금을 즐기려고 어릴 때부터 하고 싶던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바이엘 수준이지만 아리랑을 치며 그 곡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중입니다 하셨어요. 아유 잘하셨네요. 이게 어떤 곡이든지 내 손을 통해서 소리가 나간다는 그 기쁨이 말도 못하게 크잖아요. 또 듣는 것도 좋지만 연주하면서 그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도 특별하고요. 진심으로 응원 드립니다. 정귀환님. 자, 이어지는 음악은 베토벤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위한 세레나데 디장조 오프스 8 가운데 4악장 알레그레토 알라 폴라카 보내드릴게요. 안네 소피 무타의 바이올린, 브루노 지우라나의 비올라, 무티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연주로 함께합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위한 세레나데 D장조 오프스 8 가운데 4악장 알레그레토 알라 폴라카 보내드렸습니다. 스트링 트리오였죠. 안네 소피무타의 바이올린, 브루노 지우라나의 비올라, 무시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8579번 쓰시는 분 사연인데요. 차에서 듣다가 주유하려고 내렸는데 주유소에서도 같은 음악에 들릴 때 기분 너무 좋았어요. 부천에 있는 주유소 최고,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음악을 듣다 주유하려고 내렸는데 거기서도 같은 방송이 나오고 있었을 때 얼마나 반가우셨을까요? 아유, 참 감사드리는 마음이 드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다. 당시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이 두려웠다. 이를 극복하고자 아버지께 웅변학원에 보내달라고 했다. 같은 반 친구인 진수와 함께 학원에 등록했다. 두 달이 지났을 때쯤 우리는 웅변대회에 나갔다. 당시 웅변대회는 꽤 인기가 있었다. 학원에서 미리 작성해준 원고를 달달 외우며 열심히 준비했다. 대회장인 학생

행회관에는 관객들이 제법 모여 있었다. 그런데 연단에 서자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첫 문장이 떠오르지 않았다. 몇 초가 흘렀을까. 청중석에 앉아있던 원장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비로소 기억이 돌아왔고 웅변을 시작할 수 있었다. 친구는 상을 받았지만 나는 순위권에 들지 못했다.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몰라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 일을 계기로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었다. 나의 대중공포증은 결국 극복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말았다.

지금도 사람들 앞에 서면 가끔 웅변대회에서 실수했을 때의 공포가 되살아나곤 한다. 이러한 공포는 피해야 할 그림자가 아니라 마주보고 넘어서야 할 문이었다. 30년 전쯤의 일이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우리 기관에서 주최하는 연찬회에 연사로 지원했다. 도내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1박 2일 행사였다. 통상 이런 행사에 선뜻 나서는 이는 없다. 스스로 자원했으니 선발되는 게 어렵지 않았다. 당시 발표의 미처는 내가 처음 썼던 논문 한 편이었다. 발표는 나름 성공적이었다. 그때의 무모함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제는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이 직업이 되었다. 여전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숙제를 하는 느낌이다. 재미있게 입담을 뽐낼 재간이 없으니 대신 진심 한 자락 얻는 쪽을 택하기로 했다. 강의 마지막에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22절이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자기 일을 즐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만족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이미 그는 큰 행복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내가 지나온 길에는 서툰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다. 가지런한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온 이가 얼마나 있으랴. 실패가 있었기에 그 실패가 만든 터 위에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샤르팡티의 테데움 가운데 프렐류드 보내드렸습니다. 마이클 브라이든 펠트의 트럼펫 그리고 소렌 유한센의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60대 현역 공학자이자 수필가 나경호의 책 날마다 새날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줍음이 많거나 저자처럼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웅변학원을 보내는 일은 자주 보이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정말 많았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웅변학원 대신에 뭐 스피치학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다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극복하고 싶으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못하겠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 부끄러움이 커져서 두렵기도 하다. 이런 분들은 이런 학원을 다니는 것도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해요. 혹여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도전해본 용기 그 자체로도 많은 일에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라디오 러브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거의 매일 고정으로 음악을 애청합니다. 음악 정서가 맞는 친구이자 주민센터에서 같이 공부하는 분도 듣고 있을 듯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매일 고정으로 함께 해주시는군요. 또 게시판에 매일 와주시는 청취자분들이 아닌 분들 중에도 이렇게 고정으로 듣고 계신 청취자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소통해 주셔도 좋고요. 또 이렇게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영국의 민요입니다. 불어라 바람아 남쪽으로 보내드릴게요. 바리톤 브린터프의 노래 그리고 베리 워즈워스가 주연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런던 보이스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또 마음이라도 시원하게 가지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C단조 오프 37 가운데 마지막 3악장 론도 알레그로 프레스토 보내드립니다. 에밀 길레스의 피아노, 조지 쉐리 지휘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C단조 부 37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 프레스토 에밀 길레스의 피아노 조지 쉐리지와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하늘바다님 사연인데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명예퇴직하고 초등학교 미술방과 후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작 전 아이들이 쪼르르 달려와서 선생님 오늘 수업은 뭐예요? 하는 질문이 처음엔 귀찮기도 했는데 기대감이란 걸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그럼요.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으면 오늘 수업 뭐냐고 묻겠어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국어를 가르치셨는데 또 지금은 초등학교 미술 방과후 강사를 하고 계시느니 정말 다재다능하신 선생님이시네요. 하늘 바다라고 하셨는데 하늘과 바다 닉네임도 멋지십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스탠다드 재즈 한 곡 골라봤습니다. These Foolish Things. 이건 엘라 피츠제럴드의 노래로 함께 들어볼까요?

These Foolish Things, 엘라 피츠제럴드의 노래였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것들, 이런 제목인데요. 가사가 뭐 립스틱 자국이 묻은 담배, 낭만적인 곳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 이런 바보 같은 것들이 자꾸 당신을 생각나게 해요.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가 이별을 하고 나면 정말 많은 것들이 자꾸만 잊어야 하는 사람을 생각나게 해서 힘든 그런 마음을 노래했네요.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마지막 곡은 발토 이펠의 The Skater's Waltz 골라봤습니다. 날씨는 덥지만 우리가 겨울 음악 들으면서 시원해지는 것도 좋죠. 스케이트 타는 기분으로 들어보시죠. 더글라스 게임리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1부 끝곡입니다. 저는 이 곡 듣고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이기철 씨, 김동환 곡 그리운 마음 테너 최현수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팽의 24개의 프렐류드 옵스 28 가운데 15번 D플랫 장조 빗방울 전주곡 소스테누토 보내드렸습니다. 샹송 프랑스와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린두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사연인데요. 미국에 사는 딸과 손녀를 한 달 만에 보내고 오랜만에 오롯이 음악 들으며 망중한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클래식이 많이 나오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떠신가요? 허전함도 있으실 거고 또 오랜만에 정말 오롯이 나만의 시간 또 조용히 가질 수 있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허전한 마음 달래보시죠. 자, 이어지는 음악은 타레가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듣겠습니다. 크리스토퍼 파크닝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죠.

타레가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보내드렸습니다. 크리스토퍼 파크닝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미소별님 사연인데요. 곡 제목이랑 곡에 관련된 것들 올려주시는 아당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왕 애청자지만 아직 클래식에 대해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 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 아당님들 중에 정말 이렇게 박식하신 분들, 그러면서도 또 이런 배려가 많으신 분들 정말 많이 계셔서 게시판 참 좋죠.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지만 들으면서 바로바로 또 나누는 이야기들, 곡에 대한 정보들이나 곡에 대한 또 각자의 감상평들 나누는 것도 참 저도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하이든의 교향곡 94번 G장조 놀람 교향곡입니다. 가운데 2악장 안단테를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세부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하이든의 교향곡 94번 G장조 놀람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로얄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참 하이든도 재밌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곡 작곡한 일화들 들어보면 좋은 청중들을 깨우기 위한 놀람. 자, 하늘나리꽃님 사연인데요. 음악에 푹 빠져 더위도 잊게 되는 이 시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그래요, 더위 음악으로 잊어보자고요. 미키 스테오도라키스의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미키스 테오드라키스의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아그네스 발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요. 마이 로드, 리오스카의 하모니카 연주로 함께하죠.

My Road, 리오스카의 하모니카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3362번님 사연인데요. 자산이 많이 쪼그라들어 휴가이지만 강제 집콕 중인데 아름다운 음악 들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참 그래도 재밌게 표현해 주셔서요. 자산이 많이 쪼그라들어. 그래요. 강제 집콕이라고 하셨는데 또 우리가 좀 아껴야 되는 순간에는 아껴야죠. 그렇지만 음악 들으시면서 집에서 시원하게 또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좋은 휴가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음악 많이 보내드릴게요. 마누엘 퐁세가 작곡한 에스트렐리타 작은 별이라는 음악인데요. 이 곡을 야사 하이페츠가 바이올린 곡으로 편곡을 했죠. 저는 바이올린 곡이 너무 좋아요.

마뉴엘 퐁세의 에스트렐리타,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마이클 스타니지면은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초이벤님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자랑 하나 할게요. 봄에 텃밭에 복수박, 애플 수박을 심었는데 지금은 이틀에 한 개씩 수확해서 냉장 보관 후에 시원하게 먹고 있어요. 자랑질 미안합니다 하셨어요. 이야 진짜 근데 부럽다. 부러우면 지는 거지만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래도 또 이렇게 고생하셔서 심으시고 가꾸신 것에 대한 대가니까 부러워도 참아야죠. 아유 얼마나 맛있을까요? 직접 수확해서 먹는 수박. 저는 수박 러버거든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헨리 비숍의 가곡 홈 스윗 홈, 즐거운 나의 집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리톤 브린터 페리 노래하고요. 베리 워즈워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헨리 비숍의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 보내드렸습니다. 바리톤 브린터펠의 노래, 그리고 베리 워즈워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가운데 움브라 마이프, 정다운 나무 그늘 아래, 랜달 볼프강의 오보에, 그리고 올페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가운데 옴브라 마이푸 정다운 나무그늘 아래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오보에 연주를 함께 하셨습니다. 랜달 볼프강의 오보에 오르페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1: 자, 오늘 마지막 곡은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8권 가운데 트롤하우겐의 결혼식 날 듣겠습니다. 참 기분 좋은 곡이에요. 필립 앙트롱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은 세상 속에서 평안히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바람과 파도를 보게 하소서. 우리도 언제든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388장 찬송 보내드립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이다니엘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너 성결키 위해 챔버 코럴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멸망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 천성을 향해 걸어갈 수 있기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분 앞에 기도합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정은숙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상지국의 음성으로 정결하게 하는 셈이 대학합창단이 부른 만세 반석 열린 곳에 함께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유창원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민들레 찬양으로 함께했고요. 크루스위 선교단과 신동천이 함께한 주여 복을 주시기를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을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먼저 들으실 곡 유턴의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이어서 김영미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0: 마흔 입이 내게 있으면 호사나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의 끝곡은 온누리 워십의 찬양입니다. 강중현, 김승미의 보컬로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어집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2부의 첫 곡으로 함께합니다. 유성은의 음성으로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조찬미가 부른 찬양 갈보리산 위에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8월 10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시편 1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7편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17편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위급한 위기 상황에서 매우 다급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문입니다. 거듭 언급되고 있는 들으소서,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등의 말들은 절규하는 다윗의 심정을 전해주는 표현들입니다. 이 기도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다윗이 자신의 죄 없음을 거듭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본 결과 자신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다윗은 구원을 호소합니다. 자신을 구원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드러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 다윗은 의롭게 사는 중에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으로 만족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사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미쁘심 혹은 기이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사랑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 사랑 안에 살다가 그 사랑에 깨어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국립합창단과 노형건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베다해 찬양이고요. 마드리갈 합창단이 부른 곡으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어서 듣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CCM 보내드립니다.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곡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희주일의 찬양이죠. 김동욱, 강지은, 조서연, 조성범 피처링으로 함께 했고요. 노석봉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곡인데요.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나의 공책에 나의 책상과 나무들에 모래에 눈 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내가 읽은 모든 책장에 돌과 피와 종이 혹은 잿더미에도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정글과 사막에 새들의 둥지와 들판의 꽃잎에 내 어린 시절의 메아리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밤의 경이로움에 매일 먹는 하얀 빵에 서로 이어진 계절들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루이아르의 자유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간절히 부르며 써내려간 이름, 그분의 책에도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의 이름 부를 때 하늘 소리 콰이어의 찬양 먼저 들으셨고요. 이어서 황혜련의 찬양이었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전해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4: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아.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4: 서울 사이버 대학교.
7: 요즘 유산균 장군.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로 간유산균
0: 세정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자연한 알.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 보내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떴다 고양시. 고양시가 문화성지로 떴다. 초대형 콘서트 고양콘과 GTX로 더 가까워진 접근성. 다양한 전시, 축제가 어우러진 트렌드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

0: 세계가 찾는 무대 고향콘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고향 특례시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말 내내 커튼을 걷지 못했다는 분들 많으시죠?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선풍기 방향만 바꾸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분도 계시고, 더워서 감히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주말에 뭐 크게 한 일 없이 시간이 그냥 흘러갔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말을 보낸 것 같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에 의미 없는 시간이란 없죠. 쉰 덕분에 더위에 눌렸던 몸이 숨을 골랐을 것이고 흐트러졌던 일상도 다음 걸음을 위해서 조용히 힘을 여몄을 겁니다. 그렇게 고른 숨으로 다시 삶을 연주할 시간이 돌아왔어요. 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Good Music Station. CBS FM.

어제 주일 점심에는 손자들과 온 가족들이 모여 맛있는 식당에서 생일을 축하해 주어 감사한 주일이었습니다. 꽃마리님, 좋은 날을 축하드립니다. Ring the bells of heaven,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신청곡이었습니다. 함께 들으신 곡은 When the roll is called up, 연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He leads me, 예수가 거느리시니. 오소리님, 휴가 와서 지금 강릉 안목해변 산책하면서 듣고 있어요. 여기는 비가 그치고 바람이 시원하게 부네요. 22도예요. 더운 서울과 너무 비교가 되는데요. 오늘 신기하게 서울 아침도 시원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도인가 보니까 25.5도네요. 정말 지난주랑 비교가 돼요. 지난주 저 새벽에 출근할 때는 뭐 새벽 4, 5시인데도 30도, 31도였는데 확실히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캬, 25도. 이 정도만 돼도 살만하네요. 동그리님, 토요일 밤부터 시원한 바람이 불어. 어머, 저랑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살만하다고. 지금 여기님, 시원한 바람과 은혜로운 찬양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을은 선물님께서도 어제보다 더 시원하다고. 입추 매직인가 봐요. 확실히 오늘 아침 공기 속에 시원함이 들어있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똑같이 느끼고 계십니다. 자,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연과 신청곡은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들어오세요. 문자 참여 샵 939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5284번으로 문자 주신 분, Blessed Assurance,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신청하셨고요. 준비하는 동안, 어제와 그제 주말 동안은 제가 녹음 방송으로 진행했는데,

휴대전화 뒷자리 5284로 참여하신 분의 신청곡 Blessed Assurance,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오늘 아침 공기는 오랜만에 시원함이 반갑네요. 어제 주일을 너무 바쁘게 즐겁게 보냈어요. 주일 예배 찬양대 연습하고 길버 식구들과 맛있는 나물보리밥 먹고 찻집에서 수다도 떨고 각 집 앞까지 차로 운행하고 너무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이선향 님이신데요. 바쁘게 힘들게 보내신 거면 안 좋은데 바쁘게 즐겁게 보내셨다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8월 10일 월요일 아침. 야, 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의논할 게 있는데요. 중요한 문제라면 중요한 문제일 수 있죠. 제가 혼자 고민하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이거는 혼자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문제다 싶어서 여쭈어요. 대단한 건 아니고 여러분, AI가 부른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가 부른 찬송과 찬양을 방송에서 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틀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으니까.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다음 곡들 나가는 사이 여러분의 의견을 좀 주세요. 이게 또 어떤 시대의 흐름이란 게 있으니까 이걸 어쩌면 좋을지 이게 가끔 신청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제 생각은 어떠냐면 이게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나는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가요를 들었을 때 이게 너무 좋다. 누가 부른 거지? 하고 찾아봤을 때 AI가 불렀다. 그러면 이게 듣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찬송 찬양은 이제 또 다른 영역이라서 좀 더 할 수도 있는데 어려워요. 자, 여러분의 의견, 생각은 어떠신지, 마음은 어떠신지 차근히 답 주세요.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There is a fountain, 샘물과 같은 보혈은 AI가 부른 건 아닙니다.

삶의 숱한 시련과 부조리 속에서도 우리 내면에는 결코 시들지 않는 생명력과 희망이 자리하고 있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연일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립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도, 중심부는 무려 1500만 도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뜨거운 태양의 에너지를 능가하는 사랑의 열기가 있습니다. 바로 결코 식지 않고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토록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 강렬한 사랑으로 삶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도 결코 꺾이지 않는 빛나는 무적의 여름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청주 상당교회 안광봉 목사님의 무적의 여름.

8월 10일 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과 잠깐 의논한다고 답이 날 일이 아닌데 하루 날 잡고 여러분과 의논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비교하실 수 있게끔 아유 참 제가 AI가 부른 찬송가라도 한 곡 준비하고 나서 여쭈었어야 하는데 급한 마음에 먼저 여쭌 게 좀 잘못했다 싶기도 하고 월요일 아침 안 그래도 바쁜데 참 무거운 주제를 괜히 오늘 여쭈었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진짜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AI가 부른 찬송가는 너무 싫다, 단호하게 반대다 하는 이런 강한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람이 부르는 건 과연 다 은혜스러울까?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지 않고 그저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 보이는 찬양도 불편하다는 의견 주신 분도 있고 AI라도 듣고 은혜스럽다 생각이 들면 괜찮다. 예. 이런 찬성의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증이고 고백이기 때문에 AI가 부른 노래는 감흥이 없다.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긴 노래가 바로 찬양인데 AI는 그 마음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반대한다는 등등 이게 은근히 갈리네요. 그리고 단순히 찬성이다 반대다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은 생각을 하고 적절한 근거와 함께 주고 계셔서 참 감사하고요. 이게 잠깐의 의논으로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니라서 다음에 한번 날 잡고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입추가 지나니 입추 매직이 있는 시원한 오늘 아침. 가을을 추억해보라는 첫 줄로 이 노래가 시작합니다. 나나무스쿨이 Try to Remember 남기면서 정민아의 Amazing Grace 1부 마치겠습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캣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쉼 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저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하유진입니다. 이번에는 입추 매직 없나 했더니 의외로 저는 느꼈어요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직 에어컨 없이는 좀 힘들고 햇볕도 뜨겁지만 바람 좀 시원한데? 창문을 열었는데 느낌이 달라요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우리 일상에도 기분을 좋게 하는 마법 같은 순간들 있잖아요. 출근길 신호등이 연달아 초록불이라 왠지 오늘 일이 잘 풀릴 것 같다든지 주머니에서 잊고 있던 지폐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별일 아닌데도 이런 순간에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문득 느껴지는 선선한 바람처럼 우리 주변에도 소소한 행복의 바람이 불어오길 바랍니다. 그 행복이 오늘의 더위도 식혀줄 수 있을 거예요.

0: Good morning, Judy's.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오늘 첫 곡은 페리 코모의 Magic Moments였어요. 정말 말 그대로 마법 같은 순간이 찾아올 것 같은 노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BS 아나운서 하효진입니다. 우리의 주디, 김윤주 아나운서의 휴가로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주디스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편하게 저 그냥 하디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저도 편하게 재밌게 주디스에게 적극적으로 친한 척 해보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그대 아침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설레는 하루의 시작!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5: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4: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5: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6: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9: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0: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5: 세라하임.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6: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7: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0: 마룬 5와 위즈 칼리파가 함께했습니다. 페이폰 하나하나하나둘 님과 함께 들었고요. 산타나 그리고 마이크 브런치죠? 미셸 브런치인가요? 미셸 브런치의 The Game of Love 띄워드렸어요. 아, 8410님께서 상큼발랄 통통 반가워요. 일주일 동안 사귀어 보아요 하셨는데요. 일주일 동안 제가 여러분의 아침메이트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나게 함께해요. 아, 로맨틱과 질투님, 입출 지나자마자 주말 아침부터 다이렉트로 매직을 느꼈어요 하셨고, 4325님은 밤새 창문 열고 잠이 들고 오랜만에 시원하게 들어오는 바람으로 아침을 맞이했어요. 바람이 좋아서 하늘도 예쁘고 오늘 출근길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셨네요. 진짜 입추 매직이 있나 봐요. 한결 좀 살만해진 날씨라고 해야 되나요? 가벼워진 우리 주디스님들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대와 여는 아침으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 열려 있고요.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김수진 기상 리포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혹시 그 김수진 리포터도 주말부터 입추 매직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1: 아, 그럼요. 바람결이 조금 달라졌죠. 아, 실제로 동풍에서 북동풍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북쪽에 찬 공기가 섞여서 내려왔기 때문이고요. 저도 정말 그동안 한몸 같았던 에어컨에서 어제는 모처럼 벗어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0: 아, 정말 오늘 또 보면 입추가 지나면서 무더위가 좀 가셨다, 살만해요, 하늘 예뻐요 하고 설레는 주디스 분들 많으세요. 네. 오늘 날씨는 어떨까요?
1: 네, 공기가 살짝 달라지기는 했지만 이번 주 역시도 폭염에 대한 경계를 완전히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극한 폭염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주에 비해서

폭염의 강도가 조금 약해지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 수준인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열대야가 지속되는 곳도 많아서 더위 대비 좀 더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용인과 여주가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과 대전, 광주 33도, 춘천, 대구 32도로 어제보다 더 덥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 극한호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강원 영동과 영남은 오늘 아침까지, 제주는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당분간 동해안, 남해안, 제주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물결이 강하게 밀려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 25.2도, 부산 26.6도, 광주 27.4도, 대구 25.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퀸의 Love of My Life 5284님 신청곡 청해 주셔서 들려드렸고요. 141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Why? Whitney Houston의 Saving All My Love For You 였어요.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함께하고 있는 저는 스페셜 DJ 하디 아나운서 하효진입니다. 아, 후이사랑님이 노래 좋아요. 저는 잠이 많아져서 가을 느낌이 들고요. 낮에는 아직 더워서 아침에 잠깐 또 밤에 운동할 때 선선해서 좋습니다 하셨네요. 제가 주말에 잠이 엄청 와가지고 낮잠 진짜 많이 잤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가을이 와서 선선해져서 이제야 그 미스터리가 풀렸어요. 왜 이렇게 졸리지? 왜 이렇게 잠이 오지 했는데 가을이 와서 그런가 봐요. 우리의 주디는 휴가를 떠났는데요, 여러분. 2306님께서 남들 다 가는 휴가. 저희는 고3 딸이 있어서 올 여름 휴가는 과감히 반납했습니다. 휴가 대신 수능 101일 남았다고 떨고 있는 우리 딸 챙기면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도 이 시간이 나중엔 그리운 추억이 되겠죠? 우리 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아프지 않고 수능 대비 잘하길 바라고요. 전국의 고3들 모두 힘내길 기도해줘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올 여름에 그

그 우리 고3 따님 바닷물에 퐁당 빠지는 대신에 합격의 느낌에 퐁당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흘리고 있는 그 땀방울 그 고생과 노력이 나중에 그 어떤 휴가보다 기쁘고 달달한 시간으로 돌아올 거예요. 101일 뒤에 누구보다 홀가분하고 멋진 진짜 휴가를 떠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응원할게요. 파이팅 파이팅! 그리고 전국의 우리 고3 수험생들 힘들죠. 이 날씨가 더우면 더 지치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 알지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1일 금방 가고 또 누구보다 알차게 보낼 거 아니까 응원할게요.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101일 금방 갑니다. 금방 갈 거예요. 우리 합격의 느낌에 퐁당 빠졌다고 생각하고 얼른 지나가게 그리고 꼭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게 함께 응원하고 있을게요. 안젤리나 요르단입니다. Love Don't Let Me Go 띄워드리고요.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You Know I'm No Good 포동포도님과 함께 드릴게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옷은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다짐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다짐은 음악으로 표현해볼까요? 하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요. 박학기의 비타민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는 괜히 몸도 마음도 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우리 주디스에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충전해드리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비타민 하나를 챙겨 먹는 기분으로 상쾌하게 이번 주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고른 오늘의 코디송 박학기의 비타민. 이 노래 뒤에는 어떤 노래가 어울릴까요, 여러분?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그리고 이유 기다리고 있을게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100원의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고른 코디송은 박학기의 비타민이었고요. 이어진 곡은 마이티마우스와 선예가 함께한 에너지였습니다. 우리 코디송이 박학기의 비타민이어가지고 우리 주디스 분들도 힘내자, 에너지, 파워 요런 곡들 신청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돌고 돌아서 가지 말고 가장 직관적인 게 좋잖아요. 그래서 마이티마우스의 에너지 이어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주디스 분들은 마음도 딱 맞게 통하시나 봐요. 에너지 이 곡 신청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요. 무조건 고은님이 그대 아침은 우리의 비타민이자 아침의 에너지입니다. 매일 아침 에너지 주셔서 감사해요 하신 이 사연을 골랐어요. 저도 감사해요. 이 중에 그래서 우리 무조건 고우님께 코디송 선택되셔가지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디송은 내일도 돌아오니까요.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 이게 또 저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걸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곡이 나올까 기대하는 이 재미가 쏠쏠합니다. 여러분의 센스 있는 선곡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삐뽀삐님께서 내일 2학기 개학입니다. 야무지게 준비해서 알차게 만들어 볼게요 하셨어요. 그러면서 청해 주신 곡이에요. 제이슨 도노반의 Any Dream Will Do.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 노무법인 폐
5: 1544-7575.
6: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마음껏.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스페셜 DJ 하디, 아나운서 하효진과 함께하는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낫.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으로 미군 철수와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등 미국의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저강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급매물은 늘었지만 사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보완책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버스를 활용해 청년들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자는 버스하우스 제안에 대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반발과 풍자가 이어지자 민주당이 재차 사과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의 미국판 제작을 전면 취소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데이비 핀처 감독이 연출한다고 알려졌던 이 프로젝트는 넷플릭스의 내부 전략 수정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이 40도 안팎의 더위에 시달려도 강원도 일부 지역은 전력 사용량이 겨울철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발 900m에 위치한 태백시는 올해 열대야가 단 하루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13호 태풍 돌핀이 상륙하며 중국 동부 지역에 비상이 걸려 50여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제15호 태풍 차놈은 일본을 관통한 뒤 동해상에서 약화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동해안에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33도, 대구 32도, 포항 29도로 덥겠습니다.

0: 엔싱크의 I want you back 0569님께서 청해 주신 곡으로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셜 DJ 하유진입니다. 뉴스 콕에 이어지는 오늘의 퀴즈 콕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방금 제가 뉴스 콕 하면서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교적 시원한 날씨를 자랑하는 강원도의 도시가 있다. 이런 뉴스 전해드렸어요. 이곳은요, 최근 5년간 여름철 전력 사용이 겨울철보다 적고 열대야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럽습니다. 여름밤에는 담요나 외투가 필요할 정도로 시원해서 쿨 시네마 페스티벌이 열리기도 하는 곳으로 과거에는 대표적 탄광 도시이기도 했던 이곳.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부산, 2번 태백. 아시겠죠? 1번 부산, 2번 태백입니다. 정답과 함께 이곳에 가보시거나 혹은 저 여기 살아요 하시는 분 계시면 그대 아침으로 알려주세요. 오늘 총 5분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정답 여기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0: 진짜 수수!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4: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태연의 사계, 백지영의 사랑하네, 태백. 오늘의 정답은 태백, 태백이었습니다. 아, 노래도 좋고 정답도 태백. 센스 있었죠? 오늘 퀴즈곡 정답 2번 태백이었고요. 이 태백은 강원도 고원지대에 위치해서 열대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기온도 다른 지역에 비해 시원한데요. 오늘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 제가 아까 그 태백의 고향이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하셨는데 와 굉장히 많이 등장하셨어요. 8806님 제 고향 태백으로 이번 주에 휴가 갑니다. 반갑네요. 태백이 퀴즈에도 나오고 오 이번 주에 고향으로 휴가 가시는구나. 진짜 지금 가면 더 시원할 것 같아요. 1123님은 태백이 고향인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쿨시네마 페스티벌 할 때면 온 가족이 놀러 갔던 거 생각나요. 돗자리 위에서 영화 보다가 춥게 잠들었던 기억 있으시대요. 이런 또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으시구나. 까칠현주님, 내 고향 태백. 광부로 일하셨던 아빠 지금은 90세 치매로 고생 중이세요. 조금만 힘드시기를. 아빠 오늘도 파이팅 하셨어요. 청춘을 또 이 태백의 막장에서 보내셨던 아버님이 계시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아, 아버님과 나누는 오늘 하루가 더 많이 행복하고 웃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7960님은 어릴 때 장성광업소 사택에 살았는데요. 봄에도 눈이 왔어요. 석탄 때문에 넘어지면 옷이 까매졌던 추억이 있습니다 하셨어요. 장성광업소가 뭐지 해서 제가 검색해봤는데 여기가 그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석탄 생산지였대요. 이런 추억이 또 있으시구나. 7747님 직장 동료가 태백 출신인데요. 초등학교 때 화이트 어린이날이 있었대요. 어린이날에 눈이 와가지고 화이트 어린이날. 와, 5월에 눈이 온대요, 여러분. 그 정도로 서늘하고 시원한 이 태백. 강원도의 태백이 오늘 퀴즈콕 정답이었습니다. 오늘 뽑히신 다섯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58님, 머라이어 캐리의 신나는 노래 부탁드려요 하셔가지고요. 머라이어 캐리 이모션 스티워드리고요. 5395님 신청곡 쉐릴린의 Got to be Real 들어보자.

캐롤 킹의 You've Got a Friend였고요. 김상재님의 신청곡 에바 캐시디의 Songbird였습니다. 후이사랑님이 처음 듣는 노래인데 가을 느낌이 있어서 좋네요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뭔가 이 살랑살랑 가을바람 부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미름의 윤슬님께서 저한테 일주일 당번 DJ라고 하셨거든요.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주디를 대신해서 일주일 동안 당번 DJ가 된 저는 하디 하효진입니다. 다행이다 님께서 즐거운 월요일이에요. 주말 잘 쉬고 일하러 가는 월요일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거기에 통통 튀는 DJ 목소리와 상콤한 음악까지 더해지니까 월요일 출근길이 싫지만은 않네요. 좋은 음악 들으며 출근길 함께할게요 하셨어요. 아니 월요일 출근길 발걸음이 가벼울 수가 있나요? 이거 정말 대단한 내공이 아닌지. 원래 이 월요일 발걸음은 솜사탕같이 가벼운 게 아니라 물에 젖은 그 솜잎을 마냥 무거운 게 정상이 아닌가요? 와, 대단하시다. 다행이다님의 이 기분 좋은 에너지가 저한테까지 전해지는 느낌이에요. 오, 이렇게 또 기분 좋게 시작하신 만큼 오늘 하루 끝날 때까지 가볍고 경쾌한 이 마음이 이어지셨으면 좋겠네요. 블랙 아이드 피스입니다. I got a feeling 띄워드리고요. 리안나의 Don't Stop the Music 8887님과 함께 듣죠.

리한나의 Don't Stop the Music이었습니다. 아까 에너지가 필요해요 하신 분 계셨는데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금요일에 함께하는 코너죠. 매주 금요일마다 보내드리는 불금이라 설렘 코너 안내해드릴게요. 주디스를 설레게 하는 노래, 이 노래를 들으면 두근두근 심장이 뛴다 하는 노래가 있으면 각 곡에 얽힌 사연과 함께 팝송 3곡 또는 가요 3곡을 신청해 주세요. 말머리에는 설렘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대와 여는 아침 홈페이지 사연 신청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관절 연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2: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3: 스페셜 DJ, 일주일 당번 DJ, 아나운서 하효진과 함께하고 있는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의 아침. 아, 오늘 끝곡은요, 967 하나님 청해주신 곡이에요. 로베르타 플렉의 The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준비했습니다. 상쾌해진 날씨만큼이나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서머네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서머네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서머네드피아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9: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10: 메디힐 토너 패드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 해
1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 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캑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레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잠시 물러서서 나를 살피는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정과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으로 가거나 자기만의 안전한 공간에 머무는 것도 의미하죠.